He had to pray for me. 호소 전화 모호 안토니 해멀틴. 베비사 전화 바르게 pray for me. 비네요, it's all about you. 마마이 집에 가는 사실 혼비는. Good evening, welcome to the show. 페르호노 호로카오 마이케츠 호레요 구디라칸랑. This is what you and I call it's all about you. Great music indeed.